0: 산테 제우 츠라 뚜카르 거 틸론디 인바지 나츠레 텐데라 촌디 차던디 세테나 테세우제이
1: 카트노 고키 카체 체디아데 코 카체 티셔고디 에테과 체아게헤네 체 카체 조라다 디오이라다 케치 코테냐 구 코데 데테노니 히타 니루 니니다레 에테나고 지두에 토니타고 지두에 카 신이 차르가 콘디 차르다 에가니 노히게 에테나 고텐데 고마다니 레네카 소니고니 데카 소소 두지 세탄디라 나고 니라 시 시에라 카다 고마진도 에이 따티브 고데 토리 참베 최고디라 고에 선나가존데 에코에 테노 테라다 니카토다 챗니라카 지나고 내지 내리 카토다 제 콘콘 미치우 내리 가디나 카사 카아세 다니라 카다니 근데 카 테라니 제니라 카 니고니 그 고디 제 고디디라 카고 인니라 나 지나고데 하디에 고디라 그 조가 라이다 그리 니나 니쁘네 지데 카 고네 고디데 코나 데 제고 나네 코 같은 나 나가리
0: 혹가라고 저래 저니 큐라 생각을 기다세진래
1: 에 그사도라 세타에 티나미라 티나기딩 고자 데 친다 콘데네 틴케오 데데 타 친고아케 기라화티에 이타쇼테 에츠와라 기나데 타키 데 타친고게 게체데 테아기니야 카지네 조아 기나 카긴 카기다 조아 야라 기나 카긴 그리고 지금에 친하고 내존이라 미친 니게네 이거 근데 대친타 최라고 되데 친구한테 얘기한
0: 이 그래 갈라 자스마 디소니 레 그라 친하제 티네칸 비가 에테네테 티아고 무슨 해미
1: 에카 코데데 리아 데토데카 아따라 인나체 게 챙기 시나카 아사고나 체 주가 세모다티 카이 코아티에 그다음에 딜라 그나사나 켄데 세기 딜라데 나샤 과타나 켄데 에치 세타 고니다 키나체나가 아따게 피게 가시가 코테도 야데도사 제네 기타도 니잔데 카 코데고 조데 코타나 키게고 안데 마신 세타야티 칸나즈마두에 데시티다 아티오 마시 테네가테 나고니즈에 틴코니세 테네 손디테 토라 키츠카스 디키 코니아고니즈 치카디디니 나치다 테네가 한다 테네가 나데 히 타샤두 니드코 두 칼리 치세게 디라 테네가 나라 카고테 다데 치콜라 토마시 코트리슈아 구테네 주아테 마시카 키카 디노 데시디 도가 기구디 카나 에치 나라 팅고게 치에게 나카라 구이디아 소 뉴톤 코디시 테네 체아고니 코니아 테네 사니즈 제타 시치에 스모라 토데긴다 그리브나 대가이 때문에 코니가 나 때문에 코니가 더 코니아라 치카 기딘리군 해달라 카코나 니니코아 카디 키다리
0: 하마신 해군인 데로이
1: 네 마시 세인데 카디 치디카 세인데 나티오와 카디 치올리데 나나니 세 마시 고티니 주한테 니노에 티카티 마시 세제라 마시
0: 아 초전 큐더 로이 클론다이크 나 해군인데

거기를 터가니게 디디 에르팅 하니 이들이 감히 교자 교육이 있다는 세계 의원하게 더 기세 더는 심사 뒤에 크게 뒤에 의원하게 더 일레인 이들이 뒤 그에 배차 크고 에멜리라 모피 에멜리 성대 제인 윌런 암스트롱 에르팅 크티에 더 시인 더 컨디지 크틴 텐